슈만 어린이 전경 작품 15 중에서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 일곱 번째 곡 꿈, 이렇게 두 곡을 마리아 조앙피르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슈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작곡한 13곡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작품 가운데 두 곡을 만나보셨어요.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가운데 몇 곡 듣겠습니다. 이틀 후면 어린이날인데요. 차이콥스키가 폰 매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곡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슈만처럼 매력적인 걸로 제목을 좀 정하고 싶다 이러면서 각각 제목을 붙인 모두 24곡의 짧은 곡들로 구성된 작품이 바로 Children's 앨범, 어린이를 위한 앨범입니다. 이 곡 가운데 첫 번째 곡 아침 기도, 세 번째 곡 Playing Hobby Horses, 인형 말타기, 네 번째 곡 엄마, 여덟 번째 곡 왈츠, 21번째 곡 Sweet Dream 이렇게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주 달콤한 자장가였네요. Sweet Dream까지 다섯 곡을 들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작품 39 중에서 아침 기도, Playing Hobby Horses, 엄마, 그리고 여덟 번째 곡인 왈츠와 21번째 곡 Sweet Dream까지 다닐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주말에는 아마 가족들이 또 자녀분들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에는요 장난감 교향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오랫동안 하이든, 요셉 하이든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가 이후에 아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지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하면서 요셉 하이든의 동생 요한 미하엘 하이든이 장난감 교향곡을 편곡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참 여러 이야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지오파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카머 오케스트라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는데 이 음반에는 요한 미하엘 하이든이 편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장난감 교향곡 함께 하시죠.

굳이 내 앞에 악기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악기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난감 교향곡이었어요. 지오파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870년 4월 30일은 오페레타의 거장 프란츠 레하르가 태어났습니다. 헝가리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동한 레하르는 지금도 널리 연주되는 작품 유쾌한 미망인을 성공시키면서 빈 오페레타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04년 5월 1일은 체코의 국민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6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국민적 애도 속에 국장으로 치러졌고요. 장례 기간 드보르작 자신이 작곡한 레퀘엠이, 공식 장례식에는 모차르트의 레퀘엠이 연주됐습니다. 1660년 5월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바로크 오페라의 대가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가 태어났습니다. 나폴리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레치타티브 양식을 선보인 그는 다양한 오페라를 통해 부와 명성을 얻었고요. 아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는 훗날 건반 음악의 대가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일은 아돌프 아당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인 1856년 52세의 나이로 타계한 아당은 널리 사랑받는 발레음악 지젤과 크리스마스에 자주 불리는 노래 거룩한 밤을 작곡했습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입술은 침묵하고 바이올린은 속삭이네 듣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안겔리카 키르히슐라거, 바리톤 사이먼 킨리사이드, 알프레드 애슈베가 지휘하는 톤 퀸스틀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리츠 분덜리가 노래합니다. 한 곡 더, 드보르작의 Going Home 듣겠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2악장 라르고, 잉글리시 홀은 선율에 제자 윌리엄 암스 피셔가 가사를 붙인 곡 Going Home인데요.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그 외에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함께합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 곡 9번 2악장 라르고 선율에 윌리엄 아미스피셔가 가사를 붙인 Going Home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음성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중에서 입술은 침묵하고 바이올린은 속삭이네 메조소프라노 앙겔리카 크리슐라거 바리톤 사이먼 킨네사이드 음성 알프레드 애쉬베가 지휘하는 톤 퀸스틀라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레아르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에서 그대는 나의 모든 것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를라티와 아당을 기억하면서 듣겠습니다.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콘체르토 그로소 9번 A단조 도로테 오벌링어가 지휘하는 앙상블 1700의 연주고요. 아당의 지젤 가운데 이막 그랑파드드의 마르크 에름레드가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돌프 아당, 지젤 중에서 이마 그랑바드데였습니다. 마르크 에름렐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콘체르토 그로소 9번 A단조 도로테 오버링어가 이끄는 앙상블 1700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기타 연주 좋으셨죠? 스탠리 마이어스의 카바티나. 앞서 들으신 곡은 타레가의 라그리마, 눈물이었습니다. 모두 웨란자셔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오전 이 시간쯤 되면 또 내일 일정 생각하면서 휴일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좀 아쉬운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이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 걱정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좀 누려보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기도와 같은 곡인데요. 메리 케이시에 의한 가곡집 휴고 볼프의 곡 중에서 28번째 곡 기도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주소서. 그것이 사랑이든 고통이든 기쁨을 주실 때도 슬픔을 주실 때도 넘치지 않게 주소서. 이런 기도예요. 소프라노 에디트 마티스 음성, 제라르 비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가운데 이번엔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이 되면 14명의 천사가 내 머리맡과 발치 양옆을 지켜주지, 이런 내용으로 헨젤과 그레텔이 잠들기 전에 안전을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프라노 헬렌 도나트와 안나 모포의 이중창이고요. 크루트 아이 호른이 지휘하는 뮌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헬렌 도나트와 안나 모포의 이중창으로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가운데 저녁기도 들으셨습니다. 크루트 아이오른이 지휘하는 위넨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휴고 볼프 메리켓에 의한 가곡집 중에서 28번째 곡 기도였습니다. 소프라노 에디드 마티스, 제라르 비스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했습니다. 가정음악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곡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입니다. 지금의 엘프필 심포니의 전신이죠. 퀘른 서부 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하워드 그리피스의 지휘입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쾰른 서부 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웨버의 마타네사수 서곡 들으셨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19세기 프란츠 리스트가 인정한 피아니스트로 기교와 감성을 겸비한 음악가 요세프 비에니압스키의 발라드 작품 32를 만나보시겠습니다.

1837년 5월 23일 폴란드 루블린의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쇼팽을 연주해주곤 했어요. 몇 년 후 어머니가 연주하던 피아노에는 아이가 앉았습니다. 두 살 위의 형은 바이올린을, 동생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화음을 맞춰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제를 데리고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형은 9살, 동생은 10살에 차례로 파리 음악원에 입학했고요. 1850년대 초반 10대 형제는 유럽과 러시아를 순회하는 연주를 이어가면서 신동 음악 형제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19세기 유럽을 들썩이게 했던 이 형제 음악가 중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형은 바로 헨릭 비엔니압스키, 동생은 요세프 비엔니압스키였어요. 그런데 형이 워낙 비르투오조 바이올린 연주자로 유명했기에 오늘날 형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동생 요세프 역시 당대에는 형 못지않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에게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던 그는 스승 리스트에게 견줄 만큼 탄탄한 테크닉을 갖췄고요. 같은 고향 출신인 쇼팽 음악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는 쇼팽의 에뛰드 전곡을 무대에서 연주하기도 했고 바르샤바 음악협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프 비엔니압스키는 피아노 협주곡과 소나타를 비롯해 피아노를 위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는 연습곡이나 발라드처럼 쇼팽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1884년에 작곡한 발라드 작품 31의 경우 쇼팽의 발라드와 제목은 같지만 쇼팽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학의 기반을 둔 쇼팽의 발라드와는 다르게 비엔니압스키의 발라드는 스승이었던 프란츠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견고하고 화려한 기교들이 더해졌습니다. 히든 클래식, 오늘은 쇼팽과 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피아니스트 요세프 비엔니압스키의 대표적인 피아노 작품 발라드 작품 31을 들어보시죠. 피아노의 토마시 카미에니아크.

토마시 카메니아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세프 비니아우스키의 발라드 작품 30일 들으셨습니다. 히든 클래식. 오늘은 형과 함께 음악을 했던 요세프 비니아우스키의 음악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쇼팽의 발라드가 왠지 떠오르기도 하는 요세프 비니아우스키의 음악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프레드릭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 함께 하시면서 폴란드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시죠. 얀 에케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얀 에케르의 피아노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23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이포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그 2부 전반부에는 기타 연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듣다가 히든 클래식 이후로 피아노 연주를 쭉 집중적으로 들어봤는데 뭔가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나머지 오늘 일요일 하루도 편안하게 또 계획하신 바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음악 지금까지 작가 정준, 프로듀서 이동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하얀 솜털이 바람을 타고 눈처럼 흩날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 낭만적인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계시죠. 꼭 꽃가루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버드나무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솜털 자체는 호흡기 질환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어떤 아름다움은 시선을 끄는 것만큼이나 때로는 오해까지 함께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조금 더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비시의 아라베스크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닐라 폰 바르의 플루트, 카린 랑게보의 하프 연주로 들려드린 첫 곡이었습니다. 저도 그 솜털이 여태 꽃가루인 줄 알고 긴장했었는데 알러지와는 무관한 버드나무 씨앗이었네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도 드렸었죠. 날리는 것이 봄꽃의 꽃가루가 아니고 대부분의 소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나무의 꽃가루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오프닝 때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자연이든 사람이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말은 그런 오해 없는 시간으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번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들어보시죠. 게오르크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합창은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와 벤시에로. 게오르크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5월 3일 일요일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도 국가대표 실내악팀들의 음반으로 꼬리물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월드클래스 현악 4중주단 노브스콰르텟의 국내외 데뷔 음반들을 함께 감상했었죠. 오늘은 노브스콰르텟의 새로운 출발을 담은 음반 쇼스타코비치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독일 아에르데 콩쿨과 하이든 콩쿨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노브스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비올리스트 이승원, 첼리스트 문웅휘로 구성된 이 젊은 현악 4중주단은 이듬해 모차르트 콩쿨에서 우승하고 독일 짐메나워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으며 국내 실내악의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악단에 큰 변화가 찾아왔죠. 비올리스트 이승원이 지휘활동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그 자리를 김규현이 이어받게 된 겁니다. 이어 2020년에는 원년 멤버 문웅휘가 바이에른 코브르크 주립극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종신수석으로 발탁되며 이원해가 그를 대신해 첼로를 맡게 됐지요. 활의 움직임과 호흡까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맞춰온 악단이었기에 멤버의 절반이 교체된 이 큰 변화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원숙한 실내악 주자로 성장한 두 바이올리니스트와 신참 김규현, 이원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균형은 노브스 특유의 밀도 있는 소리에 더해 팽팽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1년 이들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완주한 국내 최초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전곡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으로 김재영, 김영욱, 김규현, 이원해가 함께한 첫 녹음, 2022년 아파르테 레이블에서 발매된 쇼스타코비치를 감상하려고 합니다. 노브스는 비통하고 암울한 색채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스며드는 따사로운 화성과 선율을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를 혁명과 전쟁 속에서도 끝내 평화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쇼스타코비치의 처절한 고백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연주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노브스 콰르텟의 쇼스타코비치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이어서 역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8번 가운데 5악장 라르고, 이렇게 두 곡을 모두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8번 가운데 5악장 라르고였습니다. 모두 노브스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보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또 다른 팀 아레테 콰르텟의 음반으로 꼬리물고 이어갑니다. 2021년 체코 프라하의 봄 콩쿠르에서 아레테 콰르텟이 무려 6관왕에 달하는 우승을 차지하자 국내 음악계는 크게 놀랐습니다. 현악 4중주 부문이 16년 만에 다시 열린 유서 깊은 대회에서 결성 후 채 2년도 되지 않은 신생 실내악단이 정상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무서운 신인 아레테 콰르텟의 우승은 한국 실내악의 성장을 실감하게 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레테 콰르텟은 노브스 콰르텟에 이어서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 팀으로 주목받게 됐죠. 실제로 이들은 노브스 콰르텟의 리더 김재영의 지도로 성장한 노브스 키즈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레테는 노브스 콰르텟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던 모차르트 실내악 콩쿨을 비롯해 리옹 실내악 콩쿨, 벤프 현악 4중주 콩쿨 등 출전한 모든 콩쿨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를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점을 기록한 음반을 함께 감상할게요.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두 번째 음반은 이들의 데뷔 음반 야나체크, 쑥, 현악 4중주입니다. 지난해 음원 플랫폼 플래툰을 통해 발매됐지요. 음반에는 아레테를 세상에 알린 무대, 프라하의 봄 콩쿨 결선에서 연주한 야나체크 현악 4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와 2번 비밀 편지가 수록됐습니다. 변덕과 격정이 들끓는 1번과 풍부한 음색과 따스한 선율이 돋보이는 2번 두 작품의 데뷔가 인상적인 선곡이지요. 여기에 더해 체코 국가 후보로 거론되었을 만큼 체코의 정서를 짙게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작품 요제프 수크의 성 바칠라프에 의한 명상곡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젊은 악단 특유의 추진력과 예리함, 넉대의 현악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아레테만의 맑고 투명한 울림, 또 신인답지 않은 차분함까지 직접 감상해 보시면 이들이 왜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아레테 콰르텟의 데뷔 음반 야나체크 쑥 현악 4중주입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야나체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레테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역시 아레테 콰르텟의 연주로 요제프 수크의 성 바칠라프에 의한 명상곡까지 지금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요제프 수크의 성 바츨라프에 의한 명상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야나체계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였죠. 모두 아레테 콰르텟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들어보시죠.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엘가의 변덕쟁이 아가씨, 김남윤의 바이올린, 김대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채소 가운데 한 번 사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리에서 활용도가 정말 만점인 향신채, 바로 대파인데요. 대파는 잘라놓은 밑동을 흙에 심기만 하면 자라서 위쪽의 이파리를 계속해서 잘랐을 수 있습니다. 파뿌리를 흙에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는 이유, 그건 생장점이 뿌리 쪽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도마 위에서 칼질을 당하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위를 향해 치솟듯 자라나는 재생력이 놀랍습니다. 시인 김소월도 기억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마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자갯돌 밭에서도 풀이 피듯이, 라고 말이죠. 상처를 입더라도 여전히 알싸한 맛을 잃지 않고 자라나는 대파처럼 우리도 마음의 밑동만 잘 지킨다면 언제든 제 빛과 제 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곡 안토니오 바지니의 로정의 론도, 작품 25번입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바그 파피에나 피아노, 11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함께합니다.

바치니의 요정의 론도 작품 25번이었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바그 파피안의 피아노, 11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손질하고 남은 대파 심기 해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심고 난 다음 날부터 막 쑥쑥 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 보면 참 놀라운 생명력이다 싶은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치솟는 생명력이 주어지기를 혹은 이미 가지고 있나요? 다시 한번 깨닫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는 그냥 댓글에 편하게 남기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이 끝난 뒤에도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요 하시면서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3번 듣고 싶어요. 여유 있고 평온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매주 휴일 되면은 집 근처에 도서관을 아이와 함께 가는 그 엄마들,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참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서에 또 방해되지 않는 이 곡을 청해 주신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하신 3번과 그에 앞선 1번까지 듣겠습니다.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도이체 780번 가운데 1번과 3번 들었습니다. 0806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고요.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듣고 계실까 궁금해하면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번 가운데 3악장입니다.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 안 가스티넬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데릭 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번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안가스티넬의 첼로와 프랑스와 프레드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5월 3일 일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세요.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립니다.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이 두 개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원곡과 편곡 사이. 지난주 곡 들으시고 판규님께서 참 좋은 시간이네요. 역시 악기의 왕 피아노 오케스트라랑 대결을 펼쳤다고 지난주에 말로 교향곡 5번의 그 사악장 아다지에토를 다른 연주로 비교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대편성이 아쉽지 않은 그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이었다고 또 사연 주셨고요. 은희님께서는 이 코너는 처음 듣는데요. 무척 다른 곡인 듯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음악을 제가 잘 몰라서일까요? 하셨는데요. 아, 그 섬세한 차이점을 느끼셨다면 정말 대단한 감수성의 소유자. 아마 오늘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만한 좀 확연히 다른 편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비발디의 사계, 그 가운데서도 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은 비발디의 4개 가운데 봄을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부터 뭐 대중가요에 삽입되기까지 뭐 비발디의 4개의 그 선율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정말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비발디는 4개 악보를 출판할 당시에 각 계절마다 14행시로 이루어진 소네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이 4개 연주와 함께 소네트를 낭독하고 읽는 그 연주회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네트를 지은 작가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발디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베니스 방언이 뭐 사용됐기 때문에 비발디가 평소에 그 편지에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봄의 1악장을 시작하면서는 이런 소나트가 있죠.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한다. 그때 시냇물은 살랑거리는 미풍에 상냥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봄을 알린다. 폭풍우가 가라앉은 뒤 새들은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막스 리히터 역시 비발디의 사계를 무척 사랑했는데요. 일상 속에서 좀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그냥 배경음악으로 취급받는 이 비발디의 사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 무뎌진 이 곡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길 바라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사계를 다시 사랑하고 싶었다라고. 막스 리히터는 2012년에 The New Four Seasons를 발매하고 10년 만에 개정판, 업데이트된 버전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 사계가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2022년에 발매된 음반에서는 아예 이 소리의 재료를 바꿔서 비발디 당시의 현인 양의 창자로 겉현 사용했고요. 70년대 센티사이저를 이용해서 세련되면서도 좀 강렬하고 좀 요즘 음악 같은 힙한 느낌을 가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봄 전악장입니다. 앤드루 맨츠의 바이올린과 톤 쿤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막스 리히터의 새로운 사계 가운데 봄 전악장을 엘레나 유리오스티의 바이올린과 친악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막스 리히터의 The New Four Seasons, 새로운 사계 가운데 봄 전악장이었습니다. 엘레나 유리오스티의 바이올린과 친애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원곡이죠.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봄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전악장 들었고요. 앤드루 맨츠의 바이올린과 톤 쿱먼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떠세요? 그 전에 들으셨던 원곡과 편곡 사이의 곡이랑은 또 결이 좀 달랐죠? 막스 리히터는 이 원곡의 한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해석해서 현대적인 새로운 곡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한 그 느낌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또 판단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희가 원곡과 편곡 사이를 이대로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 가요판 원곡과 편곡 사이를 살짝 준비해 봤는데요. 그 곡 아시나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Beautiful Life 이런 건가? 가사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Beautiful Day 크러쉬의 노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필립 윤트의 플룻과 쥐리히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그리고 이어서 아마 이 뷰티풀은 모르셔도 이 곡은 아실 겁니다. 잘못된 만남. 아, 뭐 김건모 씨의 그 대히트곡이죠. 잘못된 만남을 플러스 체인버 그룹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KBS 교향악단 등 7명의 음악계 리더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아니 이게 클래식 FM이 맞나? 이 채널이 맞나?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클래식 실력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재치 있는 편곡과 연주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앙상블 플러스 추임버 그룹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뷰티풀이라는 곡을 필립 윤트의 플룻과 추리히 추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원곡과 편곡 사이니까 원곡인 그 크러쉬의 뷰티풀이 나와야 맞는 건데 아 그것까지 틀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언젠가 뭐 특집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이번에는 재즈를 들으실 시간입니다. 주원님께서 일요일 낮에 집에서 쉬면서 우연히 틀었는데요. 재즈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재즈보다 더 멋있는 재즈평론가 황덕호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이어져서 더 놀랐고요. 일요일 낮에 생생 재즈라니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또 있을까요? 황덕호님 목소리와 이 배경으로 나왔던 테이크 5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한낮에 편안한 시간이죠. 황덕호 씨의 아주 나직한 그 잔잔한 음성과 어우러져서 듣는 이 재즈의 맛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생생 클래식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 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덕호입니다. 5월 들어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재즈곡을 골라봤습니다. 첫 곡은 아주 유명한 곡이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님에게 소원을 빌 때입니다. 이 곡은 1940년에 발표된 곡인데요.

월트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가로 탄생한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린이들이 즐겨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재즈 연주자들이 즐겨 연주하게 된 데에는 재즈의 거장 데이브 브루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데이브 브루벡은 지금 제 목소리 뒤편에 흐르고 있는 명곡이죠. 테이크 5를 연주한 주인공이고요. 또 1957년에 그의 사중주단이 연주한 월트 디즈니의 주제가들이 널리 인기를 끌면서 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이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디즈니 주제곡을 녹음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브루벡은 어린 자녀들에게 재즈를 들려주고 싶어서였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들으실 연주는 1957년 녹음이 아니라 1989년 녹음입니다. 왜냐하면 브루벡은 1989년에 어느새 연주자로 장성한 그의 아들인 베이시스트 크리스 브루벡, 드러머 댄 브루벡과 함께 이 앨범을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데이브 브루벡 쿼텟의 When You Wish Upon a Star입니다.

가 함께 작곡한 My Mother's Eye입니다. 이 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잊혔다가 1953년에 팝 가수 프랭키 벨리가 불러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곡입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내용에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곡입니다. 오늘은 재즈 연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편곡자이자 빅밴드 지휘자였던 피트 루골로의 연주입니다. 1956년 녹음인데요. 화려한 금관 사운드의 스윙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트 루골로의 My Mother's Eyes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재즈 황덕호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쟁쟁 클래식. 쟁쟁 클래식은 매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그냥 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은 방송 시간이 다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편하실 때 좀 긴 글도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꾼 후에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나의 첼로와 한스 슈타델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추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애도 종류가 있잖아요. 먼저 들으신 포레의 꿈은 좀 아련한 꿈이었다면 이제 샤를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아리아죠.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정말 달콤한 꿈속에 살고 싶은 줄리엣의 그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바틀의 노래와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꿈을 꾼 후에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 첼로와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E플랫 장조 작품 12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레입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과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 30번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까지 들었습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소나타 이플라장조 작품 122번 가운데 1악장 알라그로 아마빌레, 사랑스럽게 연주하는 1악장이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과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콘세르토 파라 퀸테토 오중주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피아졸라와 그가 이끄는 오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원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원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인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회입니다. 일곱 번째 순서는 교향곡 8번과 9번을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8번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로 전해드리고요. 교향곡 9번 요셉 크립스의 명연으로 전해드립니다.

명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첼리스트 겸 작곡가였죠. 첼로를 위한 곡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크랭헬의 더블 첼로 콘체르토 2단조 작품번호 46, 크세니아 양코비츠 크리스토퍼 리히터의 첼로, 마르타 앵에세트가 지휘하는 하노버 남소독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율리우스 클랭헬의 더블 첼로 콘체르토 2단조 작품 번호 46, 크세니아 양코비치, 크리스토퍼 리히터의 첼로, 마르탱의 세트가 주의하는 엔데르 하노버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리사 프렌드의 플룻, 로안 드 실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리사 프렌드의 블루드, 로안드 실바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순서대로 해서 8번과 9번 소개해드리는데요. 8번 먼저 듣고 9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미완성은 뭐 가장 유명한 슈베르트의 교향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완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 곡의 설명에는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 2악장만 완전히 스코어로 되어 있고요. 3악장의 스케르초는 겨우 9마디만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 뒤 일부는 피아노 악보로 되어 있는데 4악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없습니다. 이 곡이 미완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악장의 형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손을 맞잡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완전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스케르초나 피날레를 덧붙여봤자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관에서 알아차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곡은 형식상 미완성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성된 형식에 못지않은 내용의 그런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미완성이죠. 여러 연주 있지만 오늘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또 명연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이치 번호 759 미완성 전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전편에 흐르는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치번호 759 미완성 1, 2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미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9번 교향곡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이제 마지막 그레이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곡이니까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1828년 3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9개월 전에 큰 포부를 안고 스케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메모도 만들지 않고 이 대교향곡을 그냥 스코어로 적어 넣어버렸습니다. 슈베르트는 친구에게 가곡은 이제 그만 오페라와 교향곡으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욕을 비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곡은 잊혀지고 말죠. 결국 로베르트 슈만이 형인 페르디난트를 찾아가서 나중에 악보를 받아왔고 그 규모에 깜짝 놀란 나머지 그레이트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체가 약 연주시간 50분 가까이 되는 대곡으로 슈베르트의 남성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느린 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저돌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이치번호 944 그레이트 요제프 크립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은 아구협회에 부탁해서 연주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곡이 장대하고 질이 멸렬하다 이런 비판으로 발표하지 못하고만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슈만이 없었다면 그리고 맨델스존이 없었다면 이 곡은 알려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레이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연주도 수없이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연주는 역시 지금 들으신 요셉 크립스의 명연입니다. 이의 제기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명연 중에 명연, 추진력 대단하죠. 감상하셨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시번호 944 그레이트 요셉 크립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9곡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외젠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27의 2번 A단조 자크 디보를 위해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외젠느 이자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번호 27의 2번 A단조 자크 디보를 위해서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명예 조명음악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루는 에커만이 괴테에게 말합니다. 저는 모임에 나가면 호감이나 거부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나머지와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답하죠. 타인이 나와 꼭 맞길 바라는 건 어리석네. 나는 누구든 독립된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고유함을 이해하려 했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니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었지.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괴테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래야 다양한 성격을 알게 되고 삶에 필요한 민첩성도 얻게 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래야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스스로 더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괴테의 생각인데요. 그 생각에는 또 이런 시각이 있었을 것 같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운다.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오프닝에서 만나봤던 이 현명한 지혜로운 괴테시의 곡을 붙인 베토벤의 작품이었습니다. 번너데어 비모트 슬픔 속의 기쁨 작품 번호 83의 일이었어요. 이 사랑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감정 자체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마르지 말아라, 마르지 말아라, 영원한 사랑의 눈물이요. 슬픔의 눈물조차도 사랑의 감정이기에 소중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일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래저래 행사도 많고 휴일도 많은 5월. 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스스로 더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길. 타인이 나와 꼭 맞길 바라는 건 어리석다는 그 말, 진리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역시 괴테시의 곡을 붙인 펠릭스 맨델스존의 이 낭만주의 시대 독일 리트네요. 줄라이카 작품 번호 34의 4 서풍입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서로 사뭇 다른 분위기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독일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가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마녀의 노래입니다. 헥센리트. 또 다른 제목은 다른 5월의 노래. 그렇죠? 5월의 노래 하면은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안드레스 마이언리트. 작품 번호 8의 8이었습니다. 펠티에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마녀가 날아다닌 듯한 막 그 빠른 바람을 타고 예 그런 피아노 연주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음산한 바람이 느껴지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테너 페터 슈라이어, 발터 올베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멘델스존의 가곡은 서풍, 작품 번호 34의 4였습니다. 서풍아, 나는 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넌 그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기에 내가 이별을 견디는 동안 내 사랑에게로 서둘러줘. 그의 마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렴. 그의 사랑이 나의 삶이라고.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제프리 팔신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역시 낭만주의 시대 후기 작곡가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중에서 4악장 천상의 삶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 천국, 천상을 묘사한 시, 어린이의 이상한 뿔삐리를 바탕으로 한 소프라노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4번 중에서 4악장 천상의 삶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가 불렀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그리스 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가리팔로 스타프디, 귀에 꽂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리스 노래로만 채워진 아그네스 발차의 음반, 내 조국이 가르쳐준 노래 수록곡이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 오페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헨델의 세르세 중에서 옴브라 마이프,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감상하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세르세가 플라톤에서 나무 아래 휴식을 취하면서 나무를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아리아죠. 사랑스러운 푸른 나무 그늘이 이렇게 감미로웠던 적은 없다. 카운트 테너 데이빗 다니엘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바로크 시대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줄리오 제자레 중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피안제로 라 소르테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였습니다. 이 남동생 톨로메오에게 잡혀 투옥된 그녀가 자신의 잔혹한 운명을 슬퍼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며 부르는 비장한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세르세 중에서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옴브라 마이프, 페르시아 왕 세르세의 노래였습니다. 카운트 테너 데이비드 다니엘스가 불렀고요.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 작품 번호 48 중에서 마지막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레퀴엠과 달리 디에스 이레 이 진노의 날이 빠지고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엄한 심판의 성격이 아니라 죽음의 자장가 이렇게 표현되는 좀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의 레퀴엠이죠. 죽음을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안식과 천상의 기쁨으로 묘사한 합창곡 천국에서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성가곡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깡띡 드장 하센 장 라신의 찬가 작품 번호 11이었어요. 프랑스 시인 장 라신의 라틴어 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곡을 붙였습니다. 사이먼 헤이슬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카모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은 레퀴엠 작품 번호 48 중에서 천국에서 인 파라디숨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잃고 이 레퀴엠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입니다.

1966년 12월에 세상을 떠난 월트 디즈니. 그의 핵심 신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Feed the Birds,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죠. 로버트 셔먼이 쓴 책 월트 디즈니의 음악 세계에 실려 있습니다. 월트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Feed the Birds였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스카치 위스키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는데, 리처드 셔먼에게 날 위해 쓰인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부르게 될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Feed the Birds. 월트 디즈니가 죽기 2년 전에 나온 영화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음악으로 작사 작곡가가 미국의 전설적인 형제 작곡 작사 콤비 리처드 셔먼과 로버트 셔먼 형제입니다. 셔먼 형제에게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안겨준 작품이 바로 메리 포핀스죠. 리처드 셔먼은 Feed the Birds가 월트 디즈니에게 중요한 이유로 그 노래에 담긴 내용이 월트 디즈니의 좌우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월트 디즈니의 핵심 신념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Feed the Birds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했죠. 그것도 사랑을 베푸는 데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고 한

는 노래가 바로 피터볼즈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늦게 이 노래를 다시 들은 월트 디즈니는 작은 목소리로 맞아 바로 그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피터볼즈는 성바울 대성당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봉지에 담아 파는 소박한 여인의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작고 늙은 새 먹이를 파는 여인이 세인트 폴 대성당 계단으로 옵니다. 그녀는 특유의 말투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서 오세요. 빵 부스러기가 가득 담긴 제 자루를 사세요. 작은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당신이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분명 기뻐지실 거예요. 아기 새들은 배가 고프고 둥지는 텅 비어 있답니다. 당신이 내는 건 고작 이 펜스면 충분해요.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한 봉지에 이 펜스. 한 봉지에 이 펜스.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그녀는 외칩니다. 그러면 머리 위로는 새들이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성당 주변의 성인상들과 사도상들이 그녀가 먹이를 파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엔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마음을 내어줄 때마다 그들은 분명 미소 짓고 있겠죠. 그녀의 말은 간결하고 짧지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한 봉지에 이 펜스. 한 봉지에 이 펜스. 사랑을 주는 데는 많은 게 필요치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평생 품고 살았던 월트 디즈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피터 버즈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가치를 평생 강조했던 월트 디즈니가 가장 좋아한 노래라고 하네요.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대표적인 삽입곡 줄리 앤드루스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역시 뮤지컬 메리 포핀스 중에서 지붕 위 굴뚝에서 부르는 노래죠. 침침체리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 런던 보이시스의 하모니로 물러갑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량리발 무궁화호 열차는 정동진에 와서야 무거운 삶의 짐들을 내려놓네. 최복주 시인의 정동진 역이라는 시 한 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FM 풍규마을 백승주입니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었던 걸까요? 정동진 역, 그 바다 앞에 와서야 비로소 열차는 사람들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리고 사람들은 그 짐들을 바닷가 기차역에 내려놓는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기차를 타고 어느 역으로 가야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열차도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그 역은 또 어디일까요? 아무리 덜어내도 아직은 무겁기만 한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오르고 싶은 일요일입니다. 사이노리 작곡 동해로부터 사이노리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사인놀이 작곡 동해로부터 윤석영의 오개장구, 이영섭의 태평서와 깽가리, 이자의 검은고와 북장단, 신영석의 징과 제금 연주, 사인놀이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최복주 시인의 정동진 역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어요. 정동진 역, 그 바닷가 역에 내리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 몸과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기차는 어디에서 타야 될까요? 주말 이 시간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어제는 중앙선을 따라서 기차 여행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철도를 따라 떠나보겠습니다.

영동선은 경북 영주역에서부터 강원도 강릉역까지 이어지는 철도입니다. 원래는 동해북부선, 철암선, 영암선, 삼척선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1963년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영동선이라 불리게 됐죠. 오늘은 이 영동선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영동선 철암역으로 가볼까요? 철암역은 강원도 태평시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태백 장성 탄전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수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죠. 철암역은 그 옆에 자리 잡은 선탄창으로 유명합니다. 선탄창이란 캐낸 석탄을 선별하고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인데요. 이곳 태백 철암역도 선탄장은 1935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근대 산업의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원을 수탈당했던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선탄장 건너편에 자리한 마을도 인상적입니다. 196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탄광으로 모여들면서 이루어진 마을인데요. 지금은 철암 탄광역사촌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탄광지역의 생활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철암천이란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주택과 상가들은 1980년대쯤에 멈춰있는 듯하죠. 과거에 상가였던 곳들은 이제 폐점을 했지만 그 내부는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우리 석탄 산업의 역사와 함께 단광촌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동선을 따라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근대사의 굴곡을 따라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겠네요.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묵호역은 1961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묵호역은 영동선과 묵호항선이 만나는 역입니다. 묵호항선은 동해시 동해역과 묵호역 사이를 이어주는 짧은 노선인데요. 삼척지방 탄전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묵호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됐죠. 그런데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묵호역과 그 주변은 예전처럼 활기를 띠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에 동해선 KTX가 개통되면서 묵호역에 다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역 주변에

그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풍경과 정취를 간직한 장소들이 모여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동쪽 바다 중앙시장이 있는데요. 여행객들은 이곳에 꼭 들러서 무코의 맛을 즐긴다는군요. 무코역 부근 무코항은 동해안 제1의 무역항이었고 동해안의 주요 어업기지이기도 합니다. 어선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항구로 가면 싱싱한 생선들을 실컷 보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무코항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탈 수도 있죠. 무코항이 내려다 보이는 동문산에는 무코 등대가 있고 등대 주변에는 작은 공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시원하죠. 등대 아래로는 농골담길이라 불리는 정겨운 벽화 마을길이 이어지는데요. 골목 구석구석 놓치기 아까운 풍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면 시장과 항구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 무코역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영동선 삼청역은 시내 중심가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위치는 50천 남쪽 삼척항 부근이죠. 삼청역 앞에서는 번개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문을 열고 5시간 정도 영업한 후에 문을 닫는 새벽 시장입니다. 부근에 삼척항이 있어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주민들뿐 아니라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 있는 시장입니다. 삼척항은 50천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고 옛날 이름은 정나항이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지역 내에서는 정나항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이곳 삼척항 부근에서 만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나릿골 감성마을인데요. 나릿골이라는 말은 나루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마을 아래 배를 대던 나루가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릿골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 형성한 자연 부락입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낮은 담장이 이어지고 작은 텃밭들도 볼 수 있죠. 빈집을 개조한 작은 전시관, 박물관들도 있고 전망대에 오르면 삼척강과 나릿골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동선 삼척역과 그 주변에서는 항구와 새벽시장의 활기와 함께 진한 바다 냄새가 느껴집니다. 바닷가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영동선이 지나는 곳, 태백시 철암역, 동해시 묵호역, 삼척시 삼척역, 그리고 그 주변 풍경들을 만나봤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백대웅 작곡 가야금 사중주 신관동별곡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혜숙, 민의식, 김문주, 이재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삼척 솔비소리 이유라 일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한범수류 대금산조 함께 하시죠.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입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입니다.

0: 한범수류, 대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들으셨습니다. 박용호의 대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파수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를 놓아주면 안 된다고 별주부 읍수하는 데부터 토끼가 육지로 탈출하는 데까지 감상하시죠. 정광수의 창과 정초래의 북장단입니다.
1: 별주부가 울며 여자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자오되 토끼란 놈 번세 감사하오 일로 총성은 다 권사 아니 내하고 볼편 초목금 주라도 미설 냥하고 잔금 잔금 어둠 제갈량제 조아니어던 한번 누워 본데 토끼를 어째다 째구니까 당장은 배를 다 모아 간이 들어지면 조려이와 아니 간이 급거디면 소신의 구조걸 면다여주고 소신은 등진처참 어디다 또여 아니 급상 오지 당장의 배를 다 보소서 토끼란 놈 듣고 이가매 깜짝 뛰어다 지며 너희로 별주야 나은 한과 부자는 들어야 왕자의 대중 그뜻 내가 그 책임망을 이

0: 노인은 한날 한시 모두 다 못난 새끼들이라. 아라유 다 변달라. 아라였다 변달라. 아라였다 변달라. 똥 밖에는 어둡다 내변 흘러간다 내보라. 아, 용왕이 발딱 넘어갔더가. 네 여봐라, 네 태공을 다시 해치는 자가 있으면 정배 축출을 난다. 네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서 가난을 빨리 가져오도록 그랬다. 별주부가 이런 눈 빠질 말인. 할 일 없이 토끼를 등에 다 얻고 시상에 놀라웠다. 가지야 가지야 따 가지야 이 돌을 지내여 백로주를로 가자. 오국산천이 어둠에뇨 삼산밖에 가버리 꼭 낙장사 추세군이 부재한 처룡상군고 한골천 당도지 한국에서 있을 때 푸른 옷 입고 검은 관 쓰고 운활 쳐고 이 하이제 차오 토끼가 된다 못해 회족 정산의 관부와 예제고 탓 종부릉도원 언니 태불와 봉황이라 소무진식하고 오매평생이라. 아니 장담 군자 아기 철기도 구나
1: 하시고
0: 노조를 밟히네 적벽강을 당도니 소자천법종류 도구단상 탈등온 비구가 나대요 영강을 남기다 소지로 화벌일 뜰 차다가 부빈 경들의 야간연 후에 동력볼지다 난 잘하는 천사들로 내 모양을 쓰라 앉아놓 영원 우리 근산 졸시오 유설로 돌아드니 죽어들 강태우 기주의 조대론 근진옥처 뿐이라 밖에 소멸을 강도야 깡깡깡 내려 모르는 채로 가는구나. 육지에 선뜻 내려서더니 토끼가 좋아라고 허를 달아나니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고 그렇게 좋아라고 갈 것이 아니라 간 좀 빨리 갖다 주시오. 토끼가 그제는 썩 돌아다 보더니 기가 막혀서 요걸 한번 퍼대보았다. 여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옛날에 팔명 고 팔명장 염계달씨 추천제라고 김에 좋은 덴디 우리 선생님은 기맥히 했지만 들라가 모르고 뜬 것이었다. 돌아다보면 욕을 하면 보대는디. 해게 이러네 발길을 가려서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 곡들이란 말이냐. 미련 얻으라 미련 얻으라 누구 요하 너그 용왕신가 나를 갖고 내비는 그너그 용왕아가 되면 영락아 제 좋을 것은 내 맥공기 세지가 되며 내 몸주비 어찌다 난 끌어내돌아 간다 내돌아 간다
2: 바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를 놓아주면 안 된다고 별집 읍수하는 데부터 토끼가 육지로 탈출하는 데까지 정광수의 창과 정철의 북장단 오늘 FM 풍요말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주된 사진으로만 찍던 것들을 색다른 동영상으로 찍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던데요. 예를 들어 꽃을 하나 찍을 때에도 다른 위치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찍으면 마치 살아서 춤추는 듯한 이 꽃의 모습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면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전과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오늘 평온한 일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FM 풍류마을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853년 20살의 브람스가 처음으로 슈만의 집을 찾아갔을 때 슈만은 클라라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만남은 그 다음 날에야 이루어졌죠. 만나지 못한 그 하루 동안 브람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슈만과 클라라를 향한 존경을 하루 더 숙성할 수 있어서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브람스가 음악계의 거장이 됐을 때 빈의 신문에는 브람스가 뒷짐을 지고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실렸죠. 베토벤의 산책, 브람스의 산책, 슈만과 클라라의 산책. 산책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걷기에 정말 좋은 무렵이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의 진정한 특권이라고 말한 산책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로 An Evening Walk, 저녁 산책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Romancing Time,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르베테 랩슨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You're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새 곡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해피 토크. 이 곡 역시 리차드 로저스의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콤비의 뮤지컬 남태평양의 넘버죠. 이 곡은 클로딘 롱제의 노래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앤디 윌리엄스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었죠. 클로딘 롱제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한 해피 토크.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안토니 퀸과 찰리가 함께 노래한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죠. 서로의 대화가 오가는 곡. 우리에게도 최불암 정여진 버전의 아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또 사랑받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죠. 1981년도에 발표됐는데 사실은 이거 원래 샹송입니다. 장클로드 파스칼이라는 가수가 어린 아이와 함께 노래한 곡이 원곡인데요. 안토니 퀸과 찰리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 You'll Never Walk Alone. 참 감동적인 노래죠. 이 곡은 아르베트 랩슨의 바이올린 그리고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3집 음반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13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었죠. 이번에는 댄 포겔버그와 팀 와이스버그가 연주하는 또도스 산토스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레트라페라는 제목인데요. 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피는 파리를 의미하는데요. 매연으로 가득한 파리에게 쓰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파리콤보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샹송과 스윙, 집시 재즈, 라틴 재즈를 접목시켜서 들려주는 팀입니다. 리더이자 여성 보컬리스트인 벨 듀베리가 이끄는 팀이에요. 파리 콤보.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나서 또 이 보컬리스트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센테 아미고의 곡이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그의 기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수죠. 페드로 아스나르의 스케송이 함께한 곡 드레스노타스 바라데스일 때 기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한 세 개의 음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토도스 산토스, 모든 성인들이라는 의미고요. 멕시코의 지명이기도 하죠. 댄 포겔버그와 팀 와이스버그의 연주였습니다. 유재하의 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이죠. 이 무지치가 연주합니다.

우리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작곡가 이영훈의 곡이었는데요. 그대와의 대화였어요. 이영훈의 소품집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그의 곡을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요. 그 전에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가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로버트 프라이스만이 편곡하고 그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프라하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런던의 소년합창단이죠.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보이스 프라노 솔로는 톰 컬리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작품 번호 34의 14. 이 곡을 장안나의 첼로, 레너드 슬라트킨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편곡해서 노래한 곡,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그림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기아라 메잘라마가 쓰고 마리아 기아라 디 지오르지오가 그림을 그린 두려움의 모양이라는 그림책 읽어드릴 텐데요.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아이와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비둘기가 서로 마주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몰라서 두려워하던 아이와 비둘기는 서로를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다가가게 되는지, 아이의 시선으로 한 번, 비둘기의 시선으로 한 번 그려지죠. 베네치아는 이 그림책 속에 어떤 배경이 되고 어떤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질까요?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림책, 두려움의 모양. 어릴 적 부모님이 그림책 읽어주시던 때를 추억하면서 귀 기울여 보시죠.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난 베네치아에 살잖아. 학교 갈 땐 수상버스를 타. 가끔 물이 많이 차오르면 학교에 안 가도 돼. 그 대신 장화를 신고 물 위로 놓인 다리를 따라 걸으며 길을 건너는 물고기들을 바라봐. 일요일이면 교회 종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져서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워. 밤이 되면 보트가 지나가는 물소리만 들리고 가끔 저 멀리 유람선 사이렌 소리도 들려. 겨울엔 베네치아가 안개로 뒤덮여 골목마다 그림자들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젖은 돌길 위로 내 발소리만 들려. 그럴 땐 오래된 카페로 들어가서 따뜻한 초콜릿을 한 잔 마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난 베네치아에 사는 비둘기잖아. 궁전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탄식의 다리 아래에 둥지를 틀어. 관광객들이 먹을 것도 줘. 산마르코 광장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도 차에 치일 걱정은 없어. 여긴 차가 없거든. 물이 차오르면 도미나 탑, 굴뚝 위로 올라앉아. 일요일이면 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져. 그럴 땐 곤돌라 밴 머리에 앉아 흔들리는 물결에 몸을 맡겨. 겨울밤 베네치아를 휘감는 안개도 무섭지 않아. 나는 길찾기의 달인 베네치아의 비둘기니까. 사실은 나 비둘기가 무서워. 베네치아엔 온통 비둘기야. 어디에나 있어. 이건 밤이 무섭다거나 늑대가 무서울 때랑은 좀 달라. 아빠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어.

공포증, 이유 없이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혐오감. 두려움이 100배쯤 커진다고 상상해봐. 내가 비둘기를 마주치면 딱 이런 기분이야. 공포증이 있다는 건 아이한텐 참 힘든 일이야. 사실은 나 아이들이 무서워. 베네치아엔 아이가 정말 많아. 어디에나 있어. 끈적끈적한 젤 같거나 송골매처럼 위험해서 무서운 게 아니야. 콜레오니 동상 위에 사는 현명한 늙은 비둘기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만 보면 쫓아오고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발로 툭 차. 아이와 마주치면 깃털이 다 곤두서고 부리가 바짝 말라서 아무 소리도 못 내. 방향감각이 흐려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겠어. 그리고 정말이지 날 수가 없어져. 비둘기에게 공포증이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그 일은 어느 가을 저녁에 일어났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 혼자 화가 좀 나 있었지. 쉬는 시간에 한 남자애가 깃털로 날 간지렸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공포가 온몸을 덮쳤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 결국 보건실로 도망쳐서 숨었지. 다른 애들은 잘 몰라. 그런 장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한텐 절대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집에 가는 길 골목 한가운데 거대한 회색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어.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골목 끝엔 운하가 있고 집에 가려면 거기서 수상버스를 타야 해. 난 딱 갇혀버렸어.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저기 비둘기야, 제발 나 좀 지나가게 비켜줄래? 그날은 아침부터 엉망이었어. 두 칼레 궁전보다도 높은 거대한 유람선이 많은 아이를 쏟아냈지. 그중 한 아이가 덥석 날 붙잡았어. 두 손으로 나를 꽉 움켜쥐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줬지. 그 순간 내 왼쪽 날개에서 뚝 소리가 났어. 그 애가 나를 놓아주었을 땐 난 공포로 얼어붙었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 겨우 절룩이며 도망쳤어. 정신을 가다듬고 다친 날개를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어.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어. 또 아이였어. 제발. 그런데 그 애는 딱 멈춰 서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 나에게 제발 비켜달라고 했지. 하지만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혹시 그 애도 나를 무서워한 걸까? 비둘기랑 눈이 딱 마주쳤어. 뭔가 이상했어. 왼쪽 날개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겁먹은 것 같았어. 나를 무서워한 걸까?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숨도 못 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도움도 청할 수 없다면 그럴 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에 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엔 그때 물살을 가르며 곤돌라 아저씨가 지나갔어. 아저씨는 진짜 엉망으로 노래했어. 우린 서로를 바라봤고 웃음이 나왔지.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갔어. 비둘기는 가만히 있었어.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 같은 거리, 같은 시간. 비둘기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어제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숨쉬는 법을 알려주었어. 배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야. 그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갔어. 비둘기는 가만히 있었어.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 같은 거리, 같은 시간. 그 애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다행히 내 날개는 부러지지 않았어. 언제든 날 수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 그 애는 그대로였어. 우린 이제 좀 더 가까워졌지. 마치 하나, 둘, 셋, 별. 별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 한 걸음 내딛고 그대로 멈춰서는 거야. 하지만 이건 놀이가 아니었어. 서로를 알아가는 용기였고 서로를 길들여가는 순간이었어. 마침내 우리는 나란히 섰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때 곤돌라 아저씨가 지나가며 말했어. 오늘은 영 장사가 안 돼.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곤돌라로 한 바퀴 돌고 올래? 기분이 풀릴 거야. 호두껍질 같은 곤돌라는 요람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어. 물결이 나무를 톡톡 두드리고 아저씨 노래는 음도 맞지 않았지. 하지만 편안했어. 비둘기는 뱃머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 난 이제 무섭지 않았어. 드디어 내 공포증을 털어놓을 수 있었지. 비둘기는 가만히 귀 기울였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오를 것 같았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베네치아, 정말 아름다워. 다리와 운하, 돔, 오래된 탑, 광장, 골목길, 붉은 지붕과 굴뚝, 섬, 보트, 아이들, 그리고 비둘기들.

한편의 사랑스러운 단편 영화를 본 것 같죠.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주제로 한 독특한 시선과 아이의 말 한 페이지, 비둘기의 말 한 페이지. 이렇게 교차되는 구성이 무척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는 아이의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비둘기와 비둘기가 두려워하는 아이의 존재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죠. 비둘기를 다른 대상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두려움의 감정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엔 베네치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네치아에서 사는 걸 행운으로 여기는 아이와 비둘기가 등장하죠. 베네치아라면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비둘기와 많은 관광객이라는 두려움을 항시 껴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귀엽습니다. 아이와 비둘기의 긴장감을 녹여주는 멋진 존재, 음치 곤돌라 뱃사공의 등장은 이 책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아이와 비둘기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서로 다가앉게 해준 곤돌라 뱃사공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여러 가지로 사랑스러운 그림책 두려움의 모양을 읽어드렸습니다.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세 곡,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케네트 실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고요. 두 번째 곡은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리옹보너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리오나 보이드의 기타,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방금 전에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곤돌레였습니다. 베네치아의 그 곤돌라를 의미하죠. 론도 베네치아노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토니오 마친의 노래 전해드리죠. 쿠바 출신의 가수인데요. 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다 우나 비다. 라틴 볼레로 리듬의 곡인데요. 평생, 한평생이라는 의미죠.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내 인생을 돌보듯 당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드리글레아오의 곡이었어요. 마드레데오시, 크로스오버 파두그룹 마드레데오시의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곡들을 여러 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파시언, 열정이라는 스페인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호드리글레아오가 작곡했고요. 포르투갈의 가수 룰라베나가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빠른 룸바 리듬의 곡 파시언, 열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마도 미오였어요.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영화 길다에서 그 리타 헤이워드가 영화 속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니타 앨리스라는 가수가 목소리 대역을 했었는데 아마도 미오, 내 사랑이라는 제목은 이탈리아어 제목이고 가사는 스페인어로 돼 있죠. 이 아마도 미오를 사라 몽티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의 배우이자 가수 사라 몽티엘, 그녀의 목소리. 그전에는 안토니오 마친이라는 쿠바 가수가 노래한 Toda una vida, 1940년대 발표했던 곡, 라틴 볼레로 곡 평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에반시아 레부치카, 그리스 출신의 영화음악가로 터치 오브 스파이스의 영화음악을 자주 전해드렸죠. 오늘은 그녀의 작품집 또 아스테리 가이에프기, 별과 소망이라는 작품집에서 알렉산드리아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6532번 쓰시는 분께서 주말 저녁에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이탈리아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꼬메스 피에가르띠 그대에게 말해주듯이 밀바가 노래했고요. 그전에는 에반시아 레부치카의 알렉산드리아 들으셨습니다. 시그먼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일 포스티너의 테마 오늘 끝곡입니다.

지그먼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영화 일포스티너의 테마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플라제 스튜디오 4에서 펼쳐진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르타 폰타날스 시몬스가 노래하는 카를로스 시몬의 이별의 노래, 가즈시 오노가 지휘하는 번스타인의 교향적 춤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935년에 창립된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벨기에 공영방송 산하의 방송교향악단으로 출발해서 벨기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출신의 지휘자 가즈시 오노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지난 3월 음악회에도 역시 가즈시 오노가 이끌어갑니다. 지휘자 가즈시 오노는 브뤼셀 필하모닉 음악 감독일 뿐만 아니라 도쿄도 교향악단 그리고 신국립극장 예술감독 등의 여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아주 넓고 특히 현대음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번 브뤼셀 공연에서도 현대음악이 다수 소개가 되고 또 미국 작곡가 제시 몽고메리의 최신작 첼로 협주곡도 연주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 첫 곡은 아프리카계 미국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곡입니다.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대표적인 초기 관현악곡 미국에 드리운 이디오피아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곡을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적인 여정을 세계의 음악적인 장면으로 그려낸 관현악곡입니다. 1932년에 작곡이 됐지만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09년에 악보가 재발견되면서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작품입니다. 1악장은 서주와 알레그레토,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의 첫 도착을 묘사하고 있고요. 2악장 안단테는 고난 속에서 인내와 신앙, 내적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는 새로운 문화 속에 적응하고 또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그럼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미국에 드리운 이디오피아의 그림자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즈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아프리카계 미국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미국에 들이운 이디오피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전악장 연주에 가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벨기에 플라주의 스튜디오 4에서 열린 공연실황 듣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미국의 현대음악가 카를로스 시몬의 이별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지난 2023년에 작곡이 됐고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이별을 담아낸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메초 소프라노 독창자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곡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카를로스 시몬의 이별의 노래 중에 정원, 불타는 지옥, 우리는 모두 똑같다 이렇게 세 곡이 연주됩니다. 자, 그럼 메초 소프라노 마르타 폰타널스 시몬스의 노래 가즈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카를로스 시몬의 이별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미국 작곡가 카를로스 시몬의 이별의 노래 중에서 정원, 불타는 지옥, 우리는 모두 똑같다 이렇게 세 곡 들으셨습니다. 곡 중 독창에는 메조소프라노 마르타 폰타날스 시몬스 그리고 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의한 교향적 춤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썸웨어, 스케르초, 맘보, 차차, 미팅씬, 쿨푸가, 럼블,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의한 교향적 춤곡을 감상하셨습니다. 까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플라제 스튜디오 4에서 열린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뤼셀 필하모닉의 음악감독 가즈시 오노가 지휘를 맡은 이번 음악회에서는 이 시대의 작곡가들의 최신작들도 연주가 되는데요. 다음 곡은 미국 작곡가 제시 몽고메리의 최신작품 첼로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첼리스트 아벨 셀라오코에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요. 아벨 셀라오코에의 어머니 로비 맥컬리의 희곡과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These Righteous Paths, 즉 이러한 의로운 길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올해 3월 20일에 먼저 베를린에서 초연이 됐습니다. 전체 3곡 구성인데요. 제1곡 1악장은 All the Ancestors and I, 조상과 기억, 정체성의 주제를 탐구한 곡입니다. 제2곡 Another Train Poem은 미국 남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곡이고요. 3악장 A New Song, 치유와 재탄생을 의미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제시 몽고메리의 첼로 협주곡 이러한 의로운 길들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곡 중 첼로 연주와 보컬의 아벨 셀라우코의 그리고 가즈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Skip.

세시 몽고메리의 첼로 협주곡 These Righteous Paths, 이러한 의로운 길들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와 보컬의 아벨 셀라우코에였고요. 가지시 오노가 지휘한 브뤼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브뤼셀 플라주의 스튜디오4에서 열린 브뤼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대활약을 펼친 아벨 셀라우코에는 앙콜도 연주를 하는데요. 그 자신의 즉흥 연주를 들려줍니다. 첼리스트 아벨 셀라우코의 즉흥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아벨 셀라우코의 즉흥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첼리스트 아벨 셀라우코가 앙콜로 선보인 곡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음악회의 마지막 곡으로 제시 몽고메리의 Coincident Dances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2017년에 작곡됐는데요. 뉴욕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동시에 들려오는 경험에서 출발한 관현악곡입니다. 가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제시 몽고메리의 Coincident Dances 보내드립니다.

제시 몽고메리의 Coincident Dances, 우연적 춤곡들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가지시 오노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 플라제 스튜디오 4에서 펼쳐진 브뤼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107 가운데 2악장 모데라토를 빅터 줄리안 라페리에르의 첼로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한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E플랫 장조 작품 107 가운데 2악장을 빅터 줄리앙 라페리에르의 첼로, 스테판 드네브가 지휘한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 어떤 시간도 흘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회성이다. 그러나 시간은 쌓이는 것이기도 하다. 어제가 오늘 아래쪽에, 내일이 오늘의 위쪽에 겹겹이 중첩되기도 한다. 세로로 자르면 수십 겹의 층이 동시에 드러나는 페이스트리와 밀푀유 같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 중첩을 보려고 일기를 연도별이 아닌 날짜별로 쓰는 사람도 있다. 같은 날짜에다 5년, 6년의 일기를 연속해서 쓰는 거다. 내가 그 일기장의 주인공이 된 듯 문득 생각해본다. 오늘 날짜에 쓰인 5년은 어떤 날들이었는지, 큰 변화가 있는 시간들이었는지, 계절만큼이나 아름다웠는지, 계절과 달리 짙고 어두운 우울이 더 잦고 짙었는지. 같은 날짜가 쌓아온 5년의 시간을 문득 돌아본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Twilight Time, 앙드레 가뇽의 음악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병준 씨, 나른한 봄날 실바람에 춘곤증 못 이겨 애처로운 나. 겨우내 휴식 없이 달려온 농장 생활. 오늘 토마토 수확 종료하고 즐감합니다. 이제 벼농사 준비하면서 체력 보강합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음악 감상.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생활 자체가 건강이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음악도 있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겠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가끔 작은 텃밭 농사라도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뭐 방법도 모르겠고 이게 뭐 인터넷 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병준 씨. 5466번 상엽님, 요즘 속된 말로 자꾸 기어오르는 부하 직원이 있어 몇 번 눈치를 줬는데도 자꾸 거슬리는 언행을 하는데 상엽님은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울 치료를 한번 세 개 해볼까 자꾸 마음만 먹고 있어서 아르보페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일단 신청하면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몇 번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거슬리게 한다. 사실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눈치도 지능이기 때문에 아마 잘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이 선배들한테 좀 혼나고 힘든 그런 분들 사연이 많았는데 반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요일이고 오늘 사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소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 즉각적인 제재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을 경우에 그 행동은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리더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직원은 자신의 행동을 수용 가능한 것이다.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 조직이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업무 지시 과정 체계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메일, 메신저 등등이 있겠고요. 또 성과 지표라는 게 있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바로 인사고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5466번은 인사고과를 할 수 있는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본인이 이 후배에게 거슬리는 언행을 유도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의 친한 동료에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닌지 조언을 구해보시고요. 뭐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실존했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건조한 말투로 누구시 요즘 소문이 안 좋더라 라고 한마디하고 바로 이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가스라이팅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5466번만 보면 볼 때마다 본인이 했던 악행 실수 그리고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모두 다 떠올라서 아마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죠. 누구씨 요즘 소문 안 좋더라? 자, 신청하신 곡은 죄송하지만 지난 주말에 들려드려서 나중에 들려드리고요. 후속 사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664번 여자친구와 급 대전행을 가는 중입니다. 클래식을 하나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 참 설레죠. 다음에 정식으로 시간 날짜 지정하고 또 곡도 지정해서 사연도 좀 길게 잘 써주시면 저희가 여자친구분께 감동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됩니다. 플루트 협주곡인데 어떤 곡인지 정확히 따로 적어주시지는 않아서 오늘은 모차르트가 오보 협주곡 C장조를 플루트 협주곡으로 재편곡한 2번 협주곡의 1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아페르토,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장초, 쾌활번호 31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에마뉴엘 파위의 플루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하프 협주곡 비플랫 장초, 핸델 작품 번호 294, 전악장으로 함께 할 텐데요.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파울 쿠엔츠 초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핸델의 하프협 주곡 B플랫 장추 핸델 작품 번호 294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전악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파울 쿠엔츠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50번 D장추 호복행 번호 16의 37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예노 얀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36번 C장추 호복행 번호 16의 21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함께합니다. 발터 올베르츠의 피아노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50번 D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예노얀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36번 C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발터 올베르츠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엘가의 휴원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작품 20의 2악장입니다. 라르게토 핑커 슈커 마니시 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추 작품 20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핑커스 주커마니시 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 The Hours와 함께합니다. 니콜 키드만과 메릴 스트립, 줄리안 무어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기도 하지만 중첩돼 쌓이기도 합니다. 영화 Dear Walls는 그런 시간의 중첩을 보여줍니다. 연도가 다른 세 개의 하루가 동시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중의 하루는 1923년 영국 리치몬드 근교의 어느 날입니다. 니콜 키드먼이 연기한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집필 중입니다. 하지만 한참 생각에 잠겼던

있던 그녀는 저녁 시간 갑자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런던엔 기차역에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한 남편 레너드는 급히 기차역으로 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의 또 다른 시간은 1951년 미국 LA의 어느 날입니다. 줄리안 무어가 연기한 주부 로라는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오늘 그녀는 완벽한 가정의 평온함 속에서 세 살 난 아들 리처드와 함께 남편의 생일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로라 역시 케이크를 만들다 말고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호텔 방에 홀로 누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라 역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마저 만듭니다. 둘째를 낳고 나면 반드시 나만의 인생을 찾아 떠나리라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의 어느 날입니다.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클라리사는 뉴욕의 출판 편집자입니다. 그녀의 별명은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오늘 그녀는 옛 애인인 리차드의 문학상 수상 기념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리차드는 두 번째의 오늘에 나왔던 로라의 아들입니다. 클래리사는 파티 준비를 끝낸 뒤 꽃다발을 안고 리차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리차드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 로라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클래리사가 보는 앞에서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맙니다. 그들의 하루는 똑같이 보여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외형적인 안정과 평온에서도 얻지 못한 진정한 삶은 어떤 삶일까? 또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가능한가? 영화는 그 질문을 시대를 훌쩍 뛰어넘은 우리에게도 다시 반복합니다. 그 반복은 현대음악가인 필립 글래스의 음악으로 인해 더욱더 깊고도 섬세해집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 The Hours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OST 중에서 Morning Passages,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었습니다. 마이클 리스만의 피아노, 리릭 4중주단이었습니다. 이어진 곡 Moon Ghost입니다. 마이클 호프의 키보드, 마틴 틸만의 첼로입니다.

룰루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자장가였습니다. 독 세브린센의 트럼펫, 에리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9092번, 언제나 바쁜 일상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긴 밤 지나고 밤이슬 먹고 피어나는 목당꽃, 보라, 핑크, 적색,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물러주는 노란색 목단. 짧은 봄 찰나의 순간순간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수 없는 꽃들, 인생의 허무함을 일깨워주는 환상의 봄의 향연을 가슴으로 적시며 이 밤의 시간을 사색하는 나그네입니다. 저에겐 환상의 봄을 음미하는 음악입니다. 신청곡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2악장입니다. 무명 시인 화가 보인처사올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조용히 자연과 함께 활동하시는 재야의 예술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런 분들이 밤에 작업하시면서 이 프로그램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하면서 보내드리는 음악,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초 작품 61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콰지 알레그레토입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2악장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입니다. 지안 왕의 첼로, 카롤 로젠베르거의 피아노입니다.

슈만의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지안왕의 첼로, 카롤 로젠베르그의 피아노였습니다.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수잔나 로이의 훈련 연주로 실루엣 함께 하시죠.

실루엣츠, 크리스 글래스필드의 기타, 수잔나 우레이의 훌륭 연주였습니다. 그라나도스의 낭만적 풍경 중에 사막장 렌토, 콘, 엑스타시스, 황율경의 느린 속도로, 그리고 여섯 번째 곡 에필로그, 알리샤 데 라루차의 피아노입니다.

애절한 슬라이드 기타 소리가 봄밤에 듣기 딱 좋은 듯합니다. 당밤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민지 씨가 신청하신 다크 엔드 오브 더 스트리트 라이 쿠더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U2의 음악 Love Rescue Me입니다. Flying for Change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하와이안 슬래키 기타 소리가 참 독특하죠. 존 레논의 러브. 하와이 출신의 기타 듀오 하파의 연주였고요.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U2의 Love Rescue Me, Playing for Change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580번, 오롯이 나만의 시간, 당신의 밤과 음악과 함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추첩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재즈추첩 첫 곡은요, 봄이 되면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곡이죠. Blossom Dearie의 노래입니다. They say it's spring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Blossom Diary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They Say It's Spring 들으셨습니다. Blossom Diary의 보컬과 피아노 그리고 허브 앨리스의 기타였고요. 레이 브라운의 베이스,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래서 어제도 어린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재즈곡들을 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그 어린이들을 위한 재즈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스탠 게츠는 1979년도에 앨범 Children of the World를 발표했는데요. 앨범 뒷면에 보면 스탠 게츠가 자신의 손녀와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You, Me and the Spring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어제 이 빌 에반스의 Waltz for Debbie 함께 들으셨는데요. 오늘도 빌 에반스의 음악을 전해드립니다. Children's Play Song, 빌 에반스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지겠습니다.

아르메니아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티그란 하마시안의 연주였습니다. Seven Sorrows 들으셨는데요. 올해 발표된 그의 새 앨범 Manifest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마르티옹 마누키안이었고요. 피아노와 신디사이저, 보컬의 티그랑 하마시안, 그리고 드럼 연주에는 아만 무나츠카니안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정말 명 보컬리스트였죠.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대표적인 재즈 빅밴드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1959년 앨범입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스윙즈, 토니 베넷 싱즈,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Life is a Song 그리고 Are You Having Any Fun? Count Basie Orchestra와 토니 베넷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토니 베넷의 연주 그리고 노래였습니다. Life is a song 그리고 이어서 Are you having any fun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Are you having any fun에서는 엘 그레이의 트럼본 솔로가 등장했고요. Life is a song에서는 카운트 베이시의 피아노 그리고 두 번째 곡 Are you having any fun에서는 랄프 쉐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랄프 쉐론이 편곡을 담당했고요. 빅밴드 지휘에는 카운트 베이시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9년작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스윙즈 토니 베넷 스윙즈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토니 베넷과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는 1958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던 클럽이었습니다. 라틴 카지노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 연주, 카운트 베이시와 이 토니 베넷의 당시 호흡은 아주 잘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앨범으로서 두 사람의 그 작품을 발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녹음을 남겨보니까 당시 어떤 그 실내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굉장히 그 녹음 그 퀄러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장씩 앨범을 남기기로 했는데요. 먼저 토니 베넷이 속해 있었던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In Person이라는 제목의 앨범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어서 카운트 베이시가 또 계약을 맺고 있었던 음반사 룰렛 레코드를 통해서 오늘 듣고 계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스윙즈 그리고 토니 베넷 싱즈를 녹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빅밴드와 이 보컬리스트가 함께 앨범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보컬리스트가 그 레퍼토리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이 카운트 베이시가 연주하지 않던 곡을 토니 베넷의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수록곡들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 카운트 베이시는 늘 토니 베넷에게 이 주도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먼저 그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앨범에서는 물론 이 처음 들으셨던 이 Life is a Song에서는 카운트 베이시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만 나머지 곡들에서는 토니 베넷의 당시 음악감독이었던 랄프 쉐론이 이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또 여기에 전체적인 편곡 역시도 랄프 쉐론이 맡아서 토니 베넷이 아주 편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그 또 유명한 그 아주 스윙적인 리듬 그리고 또 여기에 화려한 그 솔로 연주자들이 늘 곡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엘 그레이 그리고 빌리 미첼 조 뉴만 그리고 프랭크 웨스와 같은 독주자들이 곳곳에서 토니 베넷의 노래를 아주 화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하게 되는 점은 어제 들으셨던 앨범 1957년도 녹음이었죠. The Beat of My Heart 2년 사이에 이제 토니 베넷이 또 한 장의 음반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그 세월 동안 토니 베넷의 음성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또 성숙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토니 베넷의 협연 세 곡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Strike Up the Band, Chicago, 그리고 After Supper까지 세 곡 이어지겠습니다. 토니 베넷과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토니 베넷의 협연이었습니다. 세 곡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Strike of the Band, 시카고, 그리고 After Supper까지 들으셨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Strike of the Band에서는 빌리 미첼의 테너 색소폰 솔로가 등장했고요. 시카고에서는 존 뉴먼의 트럼펫, 그리고 After Supper에서는 프랭크 웨스의 플루트 솔로가 등장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편곡에는 랄프 셰론, 그리고 빅밴드 지휘에는 카운트 베이시였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59년 앨범입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스윙즈, 토니 베넷 싱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토니 베넷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코필드와 데이브 홀랜드의 이중주입니다. Memories of Home입니다.

0: 존 스코필드와 데이브 홀랜드의 Memories of Home, 그리고 이어서 이명건 트리오의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Classic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853년 20살의 브람스가 처음으로 슈만의 집을 찾아갔을 때 슈만은 클라라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만남은 그 다음 날에야 이루어졌죠. 만나지 못한 그 하루 동안 브람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슈만과 클라라를 향한 존경을 하루 더 숙성할 수 있어서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훗날 브람스가 음악계의 거장이 됐을 때 빈의 신문에는 브람스가 뒷짐을 지고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실렸죠. 베토벤의 산책, 브람스의 산책, 슈만과 클라라의 산책. 산책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휴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걷기에 정말 좋은 무렵이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의 진정한 특권이라고 말한 산책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이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로 An Evening Walk, 저녁 산책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Romancing Time,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죠. You'll Never Walk Alone. 리차드 로저스가 작곡하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작사한 곡, 뮤지컬 영화로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곡을 오늘은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르베 텔렙슨,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You're done.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새 곡이죠. 방금 들으신 곡은 해피 토크. 이 곡 역시 리차드 로저스의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 콤비의 뮤지컬 남태평양의 넘버죠. 이 곡은 클로딘 롱제의 노래였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앤디 윌리엄스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했었죠. 이 클로딘 롱제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한 해피 토크.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안토니 퀸과 찰리가 함께 노래한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죠. 서로의 대화가 오가는 곡. 우리에게도 최불암 정여진 버전의 아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또 사랑받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죠. 1981년도에 발표됐는데 사실은 이거 원래 샹송입니다. 장클로드 파스칼이라는 가수가 어린 아이와 함께 노래한 곡이 원곡인데요. 안토니 퀸과 찰리의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 You Will Never Walk Alone. 참 감동적인 노래죠. 이 곡은 아르베트 랩슨의 바이올린 그리고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3집 음반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13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었죠. 이번에는 댄 포겔버그와 팀 와이스버그가 연주하는 도도스 산토스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Let Happy라는 제목인데요. P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P는 파리를 의미하는데요. 매연으로 가득한 파리에게 쓰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파리콤보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샹송과 스윙, 집시 재즈, 라틴 재즈를 접목시켜서 들려주는 팀입니다. 리더이자 여성 보컬리스트인 벨 듀베리가 이끄는 팀이에요. 파리 콤보.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나서 또 이 보컬리스트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센테 아미고의 곡이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인데요. 그의 기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수죠. 페드로 아스나르의 스케송이 함께한 곡 드레스노타스 파라데스 일테 키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한 세 개의 음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Todos Santos, 모든 성인들이라는 의미고요. 멕시코의 지명이기도 하죠. 댄 포겔버그와 팀 와이스버그의 연주였습니다. 유재하의 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이죠. 이 무지치가 연주합니다.

우리 음악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작곡가 이영훈의 곡이었는데요. 그대와의 대화였어요. 이영훈의 소품집 가운데 전해드렸어요. 그의 곡을 세르게이 폴리티코프가 지휘한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요. 그 전에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이탈리아의 실내악단 이무지치가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로버트 프라이스만이 편곡하고 그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프라하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런던의 소년합창단이죠.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보이스 프라노 솔로는 톰 컬리입니다.

라그마니노프의 보칼리즈 작품 번호 34의 14. 이 곡을 장안나의 첼로, 레너드 슬라트킨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를 편곡해서 노래한 곡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그림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탈리아 작가 기아라 메잘라마가 쓰고 마리아 기아라 디 지오르지오가 그림을 그린 두려움의 모양이라는 그림책 읽어드릴 텐데요.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비둘기를 무서워하는 아이와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비둘기가 서로 마주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몰라서 두려워하던 아이와 비둘기는 서로를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다가가게 되는지, 아이의 시선으로 한 번, 비둘기의 시선으로 한 번 그려지죠. 베네치아는 이 그림책 속에 어떤 배경이 되고 어떤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질까요?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림책, 두려움의 모양. 어릴 적 부모님이 그림책 읽어주시던 때를 추억하면서 귀 기울여 보시죠.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난 베네치아에 살잖아. 학교 갈 땐 수상버스를 타. 가끔 물이 많이 차오르면 학교에 안 가도 돼. 그 대신 장화를 신고 물 위로 놓인 다리를 따라 걸으며 길을 건너는 물고기들을 바라봐. 일요일이면 교회 종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져서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워. 밤이 되면 보트가 지나가는 물소리만 들리고 가끔 저 멀리 유람선 사이렌 소리도 들려. 겨울엔 베네치아가 안개로 뒤덮여 골목마다 그림자들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젖은 돌길 위로 내 발소리만 들려. 그럴 땐 오래된 카페로 들어가서 따뜻한 초콜릿을 한 잔 마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 난 베네치아에 사는 비둘기잖아. 궁전 지붕 위를 날아다니고 탄식의 다리 아래에 둥지를 틀어. 관광객들이 먹을 것도 줘. 산마르코 광장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도 차에 치일 걱정은 없어. 여긴 차가 없거든. 물이 차오르면 도미나 탑 굴뚝 위로 올라앉아.

일요일이면 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져. 그럴 땐 곤돌라된 머리에 앉아 흔들리는 물결에 몸을 맡겨. 겨울밤 베네치아를 휘감는 안개도 무섭지 않아. 나는 길찾기의 달인 베네치아의 비둘기니까. 사실은 나 비둘기가 무서워. 베네치아엔 온통 비둘기야. 어디에나 있어. 이건 밤이 무섭다거나 늑대가 무서울 때랑은 좀 달라. 아빠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어. 공포증. 이유 없이 어떤 상황이나 물건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혐오감. 두려움이 100배쯤 커진다고 상상해봐. 내가 비둘기를 마주치면 딱 이런 기분이야. 공포증이 있다는 건 아이한텐 참 힘든 일이야. 사실은 나 아이들이 무서워. 베네치아엔 아이가 정말 많아. 어디에나 있어. 끈적끈적한 젤 같거나 송골매처럼 위험해서 무서운 게 아니야. 콜레오니 동상 위에 사는 현명한 늙은 비둘기 말로는 그게 공포증이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만 보면 쫓아오고 슬쩍 다가가기만 해도 발로 툭 차. 아이와 마주치면 깃털이 다 곤두서고 부리가 바짝 말라서 아무 소리도 못 내. 방향감각이 흐려지고 냄새도 잘 못 맡겠어. 그리고 정말이지 날 수가 없어져. 비둘기에게 공포증이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그 일은 어느 가을 저녁에 일어났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 혼자 화가 좀 나 있었지. 쉬는 시간에 한 남자애가 깃털로 날 간지렸어.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공포가 온몸을 덮쳤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 결국 보건실로 도망쳐서 숨었지. 다른 애들은 잘 몰라. 그런 장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한텐 절대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집에 가는 길 골목 한가운데 거대한 회색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어. 마치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골목 끝엔 운하가 있고 집에 가려면 거기서 수상버스를 타야 해. 난 딱 갇혀버렸어.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저기 비둘기야, 제발 나 좀 지나가게 비켜줄래? 그날은 아침부터 엉망이었어. 두 칼레 궁전보다도 높은 거대한 유람선이 많은 아이를 쏟아냈지. 그중 한 아이가 덥석 날 붙잡았어. 두 손으로 나를 꽉 움켜쥐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줬지. 그 순간 내 왼쪽 날개에서 뚝 소리가 났어. 그 애가 나를 놓아주었을 땐 난 공포로 얼어붙었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 겨우 절룩이며 도망쳤어. 정신을 가다듬고 다친 날개를 확인해보려던 참이었어. 또 다른 아이가 나타났어. 또 아이였어. 제발. 그런데 그 애는 딱 멈춰 서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 나에게 제발 비켜달라고 했지. 하지만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상했어. 왼쪽 날개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겁먹은 것 같았어. 나를 무서워한 걸까?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숨도 못 쉬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도움도 청할 수 없다면 그럴 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에 질 것만 같은 그 순간엔 그때 물살을 가르며 곤돌라 아저씨가 지나갔어. 아저씨는 진짜 엉망으로 노래했어. 우린 서로를 바라봤고 웃음이 나왔지.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갔어. 비둘기는 가만히 있었어. 우리는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갔어.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 같은 거리, 같은 시간. 비둘기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어제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숨쉬는 법을 알려주었어. 배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는 거야. 그렇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갔어. 비둘기는 가만히 있었어. 다음날 우리는 다시 만났어. 같은 거리, 같은 시간. 그 애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다행히 내 날개는 부러지지 않았어. 언제든 날 수 있다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 그 애는 그대로였어. 우린 이제 좀 더 가까워졌지. 마치 하나, 둘, 셋, 별. 별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 한 걸음 내딛고 그대로 멈춰서는 거야. 하지만 이건 놀이가 아니었어. 서로를 알아가는 용기였고 서로를 길들여가는 순간이었어. 마침내 우리는 나란히 섰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때 곤돌라 아저씨가 지나가며 말했어. 오늘은 영 장사가 안 돼.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 표정이 왜 그래? 곤돌라로 한 바퀴 돌고 올래? 기분이 풀릴 거야. 호두껍질 같은 곤돌라는 요람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어. 물결이 나무를 톡톡 두드리고 아저씨 노래는 음도 맞지 않았지. 하지만 편안했어. 비둘기는 뱃머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 난 이제 무섭지 않았어. 드디어 내 공포증을 털어놓을 수 있었지. 비둘기는 가만히 귀 기울였어.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오를 것 같았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베네치아, 정말 아름다워. 다리와 운하, 돔, 오래된 탑, 광장, 골목길, 붉은 지붕과 굴뚝, 섬, 보트, 아이들, 그리고 비둘기들.

한편의 사랑스러운 단편 영화를 본 것 같죠.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주제로 한 독특한 시선과 아이의 말 한 페이지, 비둘기의 말 한 페이지. 이렇게 교차되는 구성이 무척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어른들은 잘 모르는 아이의 두려운 마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비둘기와 비둘기가 두려워하는 아이의 존재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죠. 비둘기를 다른 대상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두려움의 감정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엔 베네치아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네치아에서 사는 걸 행운으로 여기는 아이와 비둘기가 등장하죠. 베네치아라면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비둘기와 많은 관광객이라는 두려움을 항시 껴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귀엽습니다. 아이와 비둘기의 긴장감을 녹여주는 멋진 존재, 음치 곤돌라 뱃사공의 등장은 이 책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아이와 비둘기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서로 다가앉게 해준 곤돌라 뱃사공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여러 가지로 사랑스러운 그림책 두려움의 모양을 읽어드렸습니다.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세 곡,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케네트 실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두 번째 곡은 비발디의 류트 협주곡 D장조 리용분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였습니다. 리오나 보이드의 기타,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방금 전에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곤돌레였습니다. 베네치아의 그 곤돌라를 의미하죠. 론도 베네치아노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토니오 마친의 노래 전해드리죠. 쿠바 출신의 가수인데요. 그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다 우나 비다. 라틴 볼레로 리듬의 곡인데요. 평생, 한평생이라는 의미죠.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내 인생을 돌보듯 당신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노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호드리글 레아오의 곡이었어요. 마드레데오시, 크로스오버 파두그룹 마드레데오시의 멤버였다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의 곡들을 여러 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파시언, 열정이라는 스페인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호드리글 레아오가 작곡했고요. 포르투갈의 가수 룰라 베나가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빠른 룸바 리듬의 곡 파시언, 열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마도 미오였어요.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영화 길다에서 그 리타 헤이워드가 영화 속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니타 앨리스라는 가수가 목소리 대역을 했었는데 아마도 미오, 내 사랑이라는 제목은 이탈리아어 제목이고 가사는 스페인어로 돼 있죠. 이 아마도 미오를 사라 몽티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스페인의 배우이자 가수 사라 몽티엘, 그녀의 목소리. 그전에는 안토니오 마친이라는 쿠바 가수가 노래한 도다 우나 비다, 1940년대에 발표했던 곡, 라틴 볼레로 곡 평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음악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에반시아 레부치카, 그리스 출신의 영화음악가로 터치 오브 스파이스의 영화음악을 자주 전해드렸죠. 오늘은 그녀의 작품집 또 아스테리 가이에프기, 별과 소망이라는 작품집에서 알렉산드리아 연주 버전으로 전해드립니다.

6532번 쓰시는 분께서 주말 저녁에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기차는 8시에 떠나네를 청하셨는데요. 이 곡을 오늘은 이탈리아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꼬메스 피에가르티 그대에게 말해주듯이 밀바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에반시아 레부치카의 알렉산드리아 들으셨습니다. 시그먼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일 포스티너의 테마 오늘 끝곡입니다.

시그먼트 그로벤의 하모니카 연주로 영화 일포스티너의 테마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인데요. 오늘 벌써 마지막 회입니다. 일곱 번째 순서는 교향곡 8번과 9번을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8번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로 전해드리고요. 교향곡 9번 요셉 크립스의 명연으로 전해드립니다.

명주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낭만주의 시대 첼리스트 겸 작곡가였죠. 첼로를 위한 곡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율리우스 크랭헬의 더블 첼로 콘체르토 2단조 작품번호 46, 크세니아 양코비츠, 크리스토퍼 리히터의 첼로, 마르타 앵에세트가 지휘하는 하노버 남소독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율리우스 클랭헬의 더블 첼로 콘체르토 2단조 작품 번호 46, 크세니아 양코비치, 크리스토퍼 리히터의 첼로, 마르탱의 세트가 주의하는 엔데르 하노버 라디오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순서대로 해서 8번과 9번 소개해드리는데요. 8번 먼저 듣고 9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미완성은 뭐 가장 유명한 슈베르트의 교향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완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 곡의 설명에는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 2악장만 완전히 스코어로 되어 있고요. 3악장의 스케르초는 겨우 9마디만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 뒤 일부는 피아노 악보로 되어 있는데 4악장을 위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없습니다. 이 곡이 미완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악장의 형식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서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손을 맞잡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완전한 짜임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스케르초나 피날레를 덧붙여봤자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관에서 알아차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곡은 형식상 미완성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성된 형식에 못지않은 내용의 그런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미완성이죠. 여러 연주 있지만 오늘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또 명연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시번호 759 미완성 전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한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전편에 흐르는 긴장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거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비단조 도치번호 759 미완성 1, 2악장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9번 교향곡으로 넘어갑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이제 마지막 그레이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곡이니까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1828년 3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9개월 전에 큰 포부를 안고 스케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메모도 만들지 않고 이 대교향곡을 그냥 스코어로 적어 넣어버렸습니다. 슈베르트는 친구에게 가곡은 이제 그만 오페라와 교향곡으로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욕을 비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곡은 잊혀지고 말죠. 결국 로베르트 슈만이 형인 페르디난트를 찾아가서 나중에 악보를 받아왔고 그 규모에 깜짝 놀란 나머지 그레이트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전체가 약 연주시간 50분 가까이 되는 대곡으로 슈베르트의 남성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드라마틱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느린 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저돌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이치번호 944 그레이트 요제프 크립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은 아구협회에 부탁해서 연주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너무 곡이 장대하고 질이 멸렬하다 이런 비판으로 발표하지 못하고만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슈만이 없었다면 그리고 맨델스존이 없었다면 이 곡은 알려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레이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연주도 수없이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연주는 역시 지금 들으신 요셉 크립스의 명연입니다. 이의 제기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명연 중에 명연, 추진력 대단하죠. 감상하셨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 C장조 도시번호 944 그레이트 요셉 크립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9곡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외젠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작품번호 27의 2번 A단조 자크 디보를 위해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외젠느 이자이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번호 27의 2번 A단조 자크 디보를 위해서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명예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인은 스스로 경계하는 글, 자격문을 짓고 수양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심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마음을 돌보는 일에 관한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물건 같아서 요동치면 편안하기 어렵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할 땐 마땅히 정신을 가다듬어 따라가지 말란 내용이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마음 챙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기보단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중심을 잡는 연습이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하현도들이 성희신의 해금, 송승은의 양금, 최명화의 생황, 허세영의 첼로 연주입니다.

성예리가 편곡한 천년만세 중에서 개면가락도들이 신주희의 대금과 임진영의 플룻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 하현도들이, 해금의 성이신 양금의 송승은, 생황의 최명화, 첼로의 허세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보다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쉼이 아닐까요?

몇 그루 대나무를 빗속에 옮겨 심었으니 이게 낀뜨락에서 마음껏 새 가지 자라겠지. 한가한 도화 버들은 봄빛을 다투었지만 한 해가 저물어도 고된 마음 나만이 알겠어라. 조선시대 이상정의 시 청명각 동쪽들 아래로 열 그루의 대나무를 옮겨 심다 였습니다. 청명각은 이상정이 현감으로 일하던 곳, 연일 관아에 딸린 집입니다. 연일은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에 속한 지역이죠. 이상정은 청명각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쉬기도 했는데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들 앞에 대나무 열 그루를 옮겨 심었습니다. 이제 1년 내내 변치 않는 대나무를 감상하게 된 거죠. 복숭아꽃, 버들이 봄날 한때를 다툴 때도 올곧은 마음을 지켜줄 고마운 풍경입니다. 청성곡, 정재국의 단소연주입니다.

청성곡 정재국의 단소로 옛글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병창 호남가 노들강 초록물 사철가를 강정숙과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강영수의 장구 반주와 함께 들으시죠.

강정숙과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 강형수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병창 호남가 노들강 초록물 사철가였고요. 이어서 조재훈이 작곡한 파미르 수상곡, 권영미의 소금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 음악 가운데 처사가가 있습니다. 가사에 속한 노래인데요. 가사란 긴 사설을 부르는 전통 성악곡입니다. 가곡 시조와 함께 정가로 구분되고 12곡이 전한다고 해서 12가사라고도 하죠. 또 음악적으로 많은 기교가 필요해서 전문가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요. 선비계층이 풍류방에서 감상하고 즐겼습니다. 가사 처사가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생아재 쓸데없어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천생아재는 하늘이 내려준 재주꾼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이 쓸 데가 없어서 세상의 공적과 명예를 버렸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벼슬에서 물러났던 겁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양한 수명하여 울림처사 되오리다. 한가롭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구름 낀 숲속에 숨어 사는 선비가 되겠단 말입니다.

12가사 처사가 사설은 8장으로 구성되고 모두 다 부르려면 20분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따로 떼서 노래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설이 또 있습니다. 구승갈포 몸에 걸고 삼절죽장 손에 쥐고 낙조 강호경 좋은데 망해 완보로 내려가니 칠배 옷을 몸에 걸쳐 입고 세 마디 대나무 지팡이를 손에 쥔 채 석양이 좋은 물가로 집신을 신고 천천히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적적 송관 닫았는데 요요 행원 개 짓는다. 경계 무궁 좋으시고 고요히 소나무 문을 닫았는데 그윽한 살구나무 동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끝없이 아름다운 경치가 좋다고 했습니다. 살구나무는 공자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장소가 살구나무 밑이라고도 하죠. 그럼 12가사 처사가를 문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12가사 처사가 문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년이 작곡한 돌담길, 김선효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죠.

김선효의 검은 고연주로 돌담길 감상하셨습니다. 삶을 반듯하게 가다듬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나볼릭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존 다울랜드의 A Dream 꿈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루츠 키르이호프의 류트 연주입니다.

존 다울랜드의 A Dream, 꿈,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류트 연주에는 로츠 키르히호프였습니다. 이어서 18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안토니오 피아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1의 10입니다. 1악장 프렐류디오, 그라베의 아페토조, 2악장 코렌테 알레그로의 스피카토, 3악장 아리아 알레그로, 4악장 안단테, 마지막 5악장 알레그로까지 에밀리오 페르칸의 바이올린, 오리올 아이마트 푸스테의 첼로, 루카 퀸타발레의 합시코디 연주입니다.

조반니 안토니오 피아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작품 1회집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에밀리오 페르칸, 첼로 연주에는 오리올 아이마트 푸스테, 루카 퀸타발레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은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C장조 리옹 번호 444번입니다. 알레그로 논 몰토로 시작해서 라르고 알레그로 몰토까지 미하일 슈나이더가 리코더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펠라 아카데미카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리코더 협주곡 세장조 리용번호 44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미하엘 슈나이더가 리코더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카펠라 아카데미카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5월 4일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모차르트의 건반 소나타 C장조 쾌일번호 309 전악장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가 마나임으로 연주여행을 갔다가 마나임 궁정의 오케스트라 악장인 칸나비의 딸 13살 소녀 로자를 위해 작곡했다고 전해지는 곡인데요.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로 시작해서 안단테 운 포코 아다지오, 론도 알레그로 그라치오소까지 제로망타의 프로테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총 연주 시간 약 19분입니다.

함께 들으신 곡 건반소나타 3장조 QL 번호 309 전악장이었습니다. 모차르트 당시에 포르테피아노를 재현한 악기로 제로 망타이가 연주한 모차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엔 르네상스 시대의 모테트 감상하시죠. 귀요움 뒤패에 갓 피어난 장미입니다. 알렉산더 블라클리가 지휘하는 포메리움이 노래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모테트 귀욤 듀페의 갓 피어난 장미, 알렉산더 블러클리가 지휘하는 포메리움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장 바티스트 릴리의 근위기병들의 행진 준비했습니다. 미셸 피게가 지휘하는 앙상블 드 오부아의 똥부르가 연주합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 밥티스트 릴리의 근육이 병들의 행진을 미셸 피게가 지휘하는 앙상블드 오브아의 덤브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일상생활이나 업무하실 때 AI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요? 사소한 것도 AI에 물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생각하는 근육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깊이 읽기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신문이든 잡지든 그 안에 담긴 글을 차분히 읽는 깊이 읽기는 우리 뇌의 도파민 분비를 도와서 AI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일부러 훨씬 어려운 곡 악보를 사서 모읍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연주할 수 없는 곡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꼭 쳐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연습해야 할 동기로 삼고 실력이 늘지 않아 답답할 때를 견디는 힘을 얻는다고 하네요. 누군가에겐 언젠가 도전해보려 사둔 프랑스 요리책, 언젠가 가보려고 찾아본 여행지 영상, 언젠가 이렇게 꾸미려고 모으는 인테리어 사진일 겁니다. 언젠가라는 말이 앞에 붙지만 꿈이란 이름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 미국의 신 랭스턴 휴스가 노래했습니다. 꿈을 꼭 붙잡으세요. 꿈이 사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처럼 되니까요.

0: 출발 FM과 함께 첫 곡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일번호 46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 네빌 마리노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FM과 함께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미국의 시인이자 인권운동가 랭스턴 휴스의 꿈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영어 원문으로는 Hold fast to dreams, for if dreams die, life is a broken winged bird that cannot fly.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어로는 꿈을 꼭 붙잡으세요. 꿈이 사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처럼 되니까요. 라는 뜻입니다. 자, 2주 동안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출발 FM과 함께를 맡게 됐는데 저한테는 이 클래식 FM이 언젠가 해보고 싶은 그런 꿈들입니다. 여러분의 언젠가에는 어떤 꿈이 담겨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언젠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2주 동안 진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67번 종달새 이런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주제는 음악사 최고의 작곡 영재입니다. 오늘은 괴테가 인정한 영재 소년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께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듣고 올까요? 강혜종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의 시작 중부지방은 대부분 맑은 날씨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늘 표정이 보일 텐데요. 아침까지 충북과 경북 강원도에만 5mm 내외의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 오전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기준입니다. 12.5도에서 9도대로 3도 정도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 15.5도에서 오늘 20도까지 오르니까 대부분 4, 5도 정도 상승입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0도 또 강릉 전주 18도 등 17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낮 최고 기온 22도로 일교차가 내일부터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또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4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브람스의 FA 소나타 중 3악장 스케르초, 크리스티안 피에르 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 장 프레드릭 노이브르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젠가, 여러분의 꿈을 문자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3169님, 저의 언젠가는요, 언젠가 우리 아기가 밤에 푹 자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저도 같이 푹 잘 수 있지 않을까.

분들 봐도 육아하는 게 참 힘들고 초반에 아 밤마다 새벽마다 아이가 깰 때 참 그 몇 날 며칠이 계속되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도 한 100일, 200일 정도만 조금 더 버티면 아기가 밤에 푹 통잠 자는 날 금방 오지 않을까요? 올 여름만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3169님. 3332님. 바이올린 배운 지 2년, 결혼 40년 된 65세입니다. 나의 금혼식에 금혼식 바이올린 연주를 가족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설거지하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 얼른 꿈을 적어봅니다. 와, 금혼식이라면 이제 50주년 축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333 있으시는 분. 이제 바이올린 배운 지 2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바이올린을 더 배우시면 경력 12년 차인데, 그러면 금혼식에, 아, 금혼식이라는 바이올린 곡이 있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 그래도 뭐 벌써 경력 2년이 되셨고, 조금 더 하다 보면, 원하시는 곡 훌륭하게, 또 아마 또 배우자분께서 정말 황금처럼 들어주실 거예요. 4724 쓰시는 분, 꿈 60대 마지막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꿈꿔봅니다. 건강한 체력을 위해 화이팅 해봅니다. 오늘은 67세 생일을 자축하고자 보냅니다. 아들이 끓여준 미역국과 딸이 만들어준 케이크로 행복한 시간 보냅니다. 67세 생일 자축 축하드립니다. 자축을 하시면서도 아드님이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따님이 케이크도 만들어주시면 가족분들 모두가 축하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생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행복한 생일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밀 발트토이펠의 더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 번호 183번 네메예르 비가지 위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함께 듣겠습니다.

에밀 발츠토이펠의 더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 번호 183 네메 예르비가즈 위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은 베토벤이 38살이던 1808년에 완성한 교향곡 6번 전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여러 부분에서 자연을 묘사한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째 악장 끝부분에 나오는 새 소리 장면으로 플루트가 꾀꼬리, 오보에가 메추라기, 클라리넷이 뻐꾸기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또 넷째 악장에선 팀파니가 우르릉거리며 천둥치는 소리를, 마지막 다섯째 악장에선 호른 소리가 알프스 초원을 눈앞에 펼쳐주죠. 그렇다고 베토벤이 이 곡을 일종의 음악적 풍경화로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시골에서 보냈던 경험, 그 정겨운 추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길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토벤은 이를 위해서 각 악장마다 고심해서 표제를 붙였는데요. 1악장 전원에 도착했을 때 깨어난 유쾌한 기분, 2악장 시냇가 정경, 3악장 시골 사람들과의 즐거운 회합, 4악장 악천후, 폭풍, 마지막 5악장 목동이 부르는 노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기쁨과 감사. 오늘 아침 이 곡은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깨울지 기대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전원 풍경을 그리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전원, 그 가운데 2악장 시냇가 정경, 5악장 목동이 부르는 노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기쁨과 감사,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 번호 68 전원 가운데 2악장 시냇가 전경, 5악장 목동이 부르는 노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기쁨과 감사,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추억의 시골 전경 혹은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그런 시골 전경 듬뿍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휴가 내신 분들은 지난주부터 금, 토, 일, 월, 화, 5일 연휴 내고 직접 아마 시골 가셔서 눈으로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3570님, 3570 쓰시는 분, 늘 감사드리고 이재우 아나운서의 한 달간 휴가로 일주일씩 바뀌는 아나운서님들의 훌륭한 진행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월요일 굵직한 바리톤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출발 FM과 함께도 이 실록의 향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출발 FM과 함께 이재우 아나운서가 한 달 휴가를 가면서 첫 주차 이제 이재성 아나운서, 지난주에 이윤정 아나운서,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많이 그리우시겠지만 오히려 그만큼 2주 뒤 이재우 아나운서의 음성이 참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2주만 잘 참고 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아, 참고로 이재우 아나운서에게 여쭤봤습니다. 한 달 휴가를 내시길래 어디 가시나요?

나요 했더니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다. 뭐 하고 보내실 건가요? 하니까 그 이재우 선배 특유의 개구장이 표정 있지 않습니까? 개구장이 표정으로 너 만나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후배들을 참 많이 챙겨주시는 이재우 선배인데 저를 편식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이죠. 4주간 편식의 유혹은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보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5인 5색의 연주로 만나본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입니다. 장기엔 깨라스, 무스티프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리처드 용즈오닐, 다닐 샤프란, 미샤 마이스케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분의 연주로 듣습니다.

현식의 욕 연주자편 스페셜. 오늘의 연주자는 미샤 마이스키였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도이치 번호 8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7분입니다.

미국의 신 랭스턴 휴스가 꿈이란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꿈을 꼭 붙잡으세요. 꿈이 사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처럼 되니까요. 5월 4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윤학준 작곡, 조동화 씨가 작사한 나 하나 꽃 피어, 임명훈이 지휘하고 이정미가 피아노 연주를 담당했습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송지영님, 안녕하세요. 출근길이 아니라 해인사 소리길에서 듣고 있습니다. 계곡물과 바람이 어울리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출발 FM과 함께 음악이 있으니 더 좋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아마 자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려는 음악도 많잖아요. 지금 이 해인사 소리길에서 계곡물 소리, 바람 소리 잘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2421 쓰시는 분, 오늘의 한마디를 들으니 50여 년 전 중학교 국어 교사 시절 가르쳤던 김동인 선생의 무지개가 생각났습니다. 소설 결말에 평생의 꿈인 무지개 잡기를 포기한 소년이 갑자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르쳤던 제자들은 이제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됐겠죠. 아, 선생님이셨군요. 무지개 잡기 어렵죠. 잡을 수 없죠. 근데 아마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보람차고 뭐 값지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제자분들께서도 평생 그 꿈, 무지개를 잡으려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걸어오면서 지금 또 멋진 60대 할머니가 되셨을 겁니다. 5331님, 일주일간 태국 신혼여행 잘 마치고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래려고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신혼집으로 가는 차 안입니다. 꿈 같은 결혼식과 여행이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결혼식 짐, 여행 짐까지 정리할 물건이 한가득 쌓여있네요. 윤조 커플 사랑의 힘으로 마무리 정리까지 잘해보자. 화이팅! 아, 신혼여행. 아, 정말 그때만큼 여유롭게 마음 놓고 길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윤조 커플 앞으로도 사랑의 힘으로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이든의 현악 4중주 67번 종달새, 호복행 번호 3회 63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하겐 현악 4중주단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67번 종달새, 호복현 번호 3의 63번, 1악장 알레그로 모드라토, 하겐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 샵9310번으로 참여하시면 몇 분 꼽아서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음악사 최고의 작곡 영재 누구일까? 1821년 10월 독일 바이마르에서 70대 노인 괴테와 12살 소년 맨델스존이 만났습니다. 맨델스존은 괴테 앞에서 바흐의 푸가를 연주하고 베토벤의 교향곡과 모차르트 오페라를 피아노로 편곡해 들려줬죠.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자 뛰어난 신미안을 가진 괴테는 맨델스존을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 나이 때 모차르트와 비교한다면 어른의 교양 있는 대화와 어린아이의 말을 비교하는 것 같을 거라네. 괴테가 인정한 영재 펠릭스 맨델스존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교육을 받았을까요? 맨델스존의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계몽 철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설립자였고 어머니 역시 유력 가문 출신으로 뛰어난 교양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오늘날 홈스쿨링처럼 맨델스존은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 6회 새벽 5시부터 수학, 역사, 지리, 라틴어와 그리스어, 외국어, 회화, 체육 등 시간표가 빡빡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또 작곡은 유명 지휘자였던 첼터에게, 바이올린은 바이올리니스트 에드와르드 리츠에게 배웠죠. 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저명 인사들이 그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철학자 헤겔과 시인 하이네, 그림 형제, 자연과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츠, 외교관 카를 클링게만, 작곡가 훈멜과 슈퍼, 베버, 신학자 율리우스 슈브링. 대단하죠. 맨델스존은 유명 인사들을 만나며 사고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이들을 청중 삼아 음악회를 열었는데 아버지가 마련해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직접 쓴 곡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10대 이룬 성과는 놀라운데요. 부르의 명곡인 현악 8중주, 한여름밤의 꿈 서곡을 17살의 소년이 썼다니 믿어지십니까? 이외에도 현악 교향곡, 오페라와 대편성 교향곡, 협주곡과 합창곡, 피아노 소나타 등 그는 이미 완성된 곡들을 써내는 완성된 작곡가였습니다. 맨델스존의 현악 8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0번,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드라토 마콘 포코, 스메타나 현악 4중주단, 야나체크 현악 4중주단의

만델스존의 현악 8중조 E플랫장조 작품 번호 2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마콘 폰코 스메타나 현악 4중주단 야나체크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7030입니다. 크라이슬러가 20세기 작곡가인 줄 최근에 알았네요. 네,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62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린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문자 보내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용료가 있는 것 확인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한 줄 신청곡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030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보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 번호 6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한줄 신청곡이었죠. 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브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 번호 6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도 역시 클라라 주미강이 연주한 나탄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였습니다. 들을 때도 시간이 금방 갔는데 한 곡 한 곡 소개해드리고 함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2주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에드바르드 그리그의 페레귄트 제1모음곡 작품 번호 46 가운데 제1곡 아침 기분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려드리면서 5월 4일 월요일 출발 FM과 함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조충식, 이흥규,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샤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휴가 낸 줄 모르고 아침에 습관처럼 출근해버렸다. 그래서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나 자괴감도 들었다. 어쩜 오늘 아침 그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회사 갈 채비하거나 애들 깨워서 학교 갈 준비하다가 문득 오늘 재량 휴교일, 오늘 휴가 냈었는데.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 어떤 이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또 어떤 이는 긴 연휴 중에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어디에 계시든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5월 4일 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